0: 되면 와줘도 이거지.
1: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이 아